0: 아시지만요. 그 다음에 뭐 너희가 가는 왜 치매? 왜 치웠냐는
1: 나를
2: 你这样，你这个注意的。您看，这一切都能离得开水吗？
3: 带个镜子印个针呢，很不方便啊。印针做一做呀，你不用带镜子印针啊。